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야! Don't touch me there. Ain't no.
3: 일요한이야.
4: The semen.
3: 나 빨리요한이야.
4: 아야.
1: 웹사이트.
3: 주제스는.
2: Fisting.
3: 빨리야. 빠뜨기우시노.
1: Suction.
3: 뭐였어?
2: Dungeon master.
3: 뭐 그거야? 누가?
4: Maggot.
3: 스탄 주려.